maybe 20 minutes. Because ils sont là, à route d'Amir, à Gouikin, l'Inde, ils sont de Hoson. Ils sont en Gichard, à Gouikin,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 Gichard, ils sont en그리고 그 단어 그 답사대 그 내가 주제 애들 해까지 뒤 이게 알라 내가 계시나 오우시 나 좀 가서 이렇게 알라 그 단어 알라 내가 내가 계시 그래야 그러지 이라 일사 거기 코데 드로보 예시 지디 고해 갑두 고해 갑두 아디 이라 디 하곤 아핫 일레세 오 크레세 니고 폼네 예시 동게 샤스와 이라 지갑세 아나자 니즈 아니 그니 딜레네 우스 오게 한시 이라 이익 아우리 마이크로네 트리블라스니다 카위 딜라니 케네스 타데 지포 우사 게 한자니 에에 야 아우리 딜라니 케네스 타데 카 그 한데 이게 좀 과정 날려 티하와 호텔 스타디 라니 아예 샤테 디게시 아까 사게시와 하세디 에 호텔 이 그 탄디네 나자산네 나자레데 호텔에 기안에서 알카네 이제게 내 샤세디 라니 간 오오샤 이서 아이서 같이 데에 세테호 오시 다 나제테 호텔에 대한이 오시 이제 디 아이고 세게 이제 수전 없으네 그렇게 살아 혼에 세게나 혼에 세게나 혼에 혼에 혹하다 이제 진짜 호텔에 세치하네 다시 혼자 나 원래 이렇게 엘라엔 사세 이렇게 하네 엘라 예사시게 에헤헤헤 거기 혼지 다 혼지 아시모지 그 포이어선이 호텔에 세딜란 레시코니 거기에서 카행가 허게 뒤에 카행가 허게 뒤에 보할때 텔레케 스페즈 샤케 나오게케 신고 있니기 또 나게 그렇게 나바호 아니 허지 예스티 그마 도시 예스티 이소시 소시 예스티 아이디 하세티 이소데 이게 알세 태전 그마 도리 기급순게 카 카게 시게 지게 군게 사 에 바이 테게 와타 세와타 테스 에 세와타 부지게 하게 이게 다 자리 케 사타 하게 바이 에게 자자 자리 케 이거 아니 예시 니티 아 시코니 제 카게 다호 아 제 카게 다호 아 이게 가위 데 알베다 온서 와게 디다인디 마시 호지 Zadzote, what he's, a yisun fai, a yisun fai, zvon gong, la yisun chime, ka gong, o nash, vong go he gong du, wese, go he gab du ne, a yiga sin ta, te ma si sin wong, in sa zvon, go ke na hui, in chon ta, tre e ga, in da zvon, tre e, a yisun na ku, ku tu, a yiga te, se go ge la zvon, ka hong de ga tsi, ha tsu, si wese de zini de ga tsi, ए दे दे थे ना खेत्र ए अब जाने तो आता जी सब जगह नहीं आह वो तो सुनता हूँ मुझे मार्च है ना कि है कुछ दूर दे ये कुछ सांस एंड हैरी नास्किन ए ये सीन है कि है कुछ दूर दे ने इधर हर सब कुछ सांस के मधुनी जगह सीन है कि दूर हाँ So, don't add a good deed, hot food, as on a he, good for do, as for Dana, 3 days in this, as for date, and Harriet Holiday.

0: 거의 나중에 개과했지네 가 전부로 나중에 나고 어떤 거리 뒤차 가야지네 과했으니까 이게 가게 다시 안 가게 되니까 거는 이제 스타가 가져 날이 나 다시 안 가리나 이안됐으요 그때 가리지가 걸러 나가 이제 스타 누가죠 그 후에다가 그 돈을 때 그루카 가게 되고 이제 니가 그냥 나타나게 치 나고 기내군이다 그렇게 가게 니가 가게 되고 이제 나가 다시 안 가니까 이제 그다 차 가게 내가 겨우 있는데 가 차피라 나 이렇게 가니 시주기야 내 가슴이야 처음에 가게 되는 게 니가 거니 손에 나손 가게 되고 너나 가게 내가 그러 나 기계래 나는 기계래야 요에 그러나 기사 그다 기사는 이런 다른 아, 좋아요. 그 토대로 해오더니 니가 갔대, 진대오가 거에다, 진이게 내가 가오대, 거에 나구대, 거에 나오겠네, 쇼대디디. 저에 보내주고, 저에 좋지, 저에.
1: 뭐 그때 이 일래 때는 미세 때는 깬다 제크니 쇼 대신 탄다 제케 텐데다 시간 다 일래 내다 시 디텐데라 니 치우산 데톤디케 아팅고라 톤디세케와
0: 그 코데나 그런 거 가게서 최대가 코네 안 나이 카메 뭐게 코야트 나 코데네 그 코데 코노데 카 카야니 또 그게 시티에 가야 디트라 코네 다 코노 같으나 내 가게서 최대 또 코네 데카 코네 안 나이 코네 내 가과도 나데 이 가야 디트라게 야디 코노 아디 코네 다 그래 데테하고 데 니치 코데 데데 카데 니치 차나 메 가. 가게 근데 뭐 가면 나 굳이 가야 돼. 지금이 또 아까 코나 걸어 왔나 주니라 아마 해나 다시 군디 스케일이.
1: 그럼 이제 차가 대신 되게 제내 거님이 건강을 보여준다는 당도 있습니까? 안나서 이제
0: 뜨거대면 가고 와서 나를 뜨거대 주엔 치아라고 니다 거나 그런데 매야고 니다 니지다 투자고 디엔에 수트에 거니 고가 거니 담아 거니 안에 뒤로래 감마이다. 나도 힘들다. 코니 전화치다. 손에 걸면 투어해야지. 코니 말다. 차 차는 차고도 힘오다. 인제데 진하트에 코니들 카모다. 띵하디 제 차다. 헤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kuneera chaa konele kukeke kuzi te tiaan kukeke kuzi ne haye kota tingo tiaan kukeso na te tiaan ne kukoloa tingde seduwa tingde se thai da se ankoro da kagiri ya tu chan sedu koloa tingno du koloa duwa tingno chan ki chan kaate seduwa tingno giri de tu keda ge tine ji keda ata kota ne keda tu kote kota ne keda giri thare kota ne keda ike kukisi で、気になってんだ。この嫌いでたい、でたい、で、ね、なんかこうだ、見て、これでかさ、見て、で、け、見て、かりでか、せたこの嫌い、きけ、かりねか、見て、ディーラー、で、ディーラー、かりでか、せんたひ、で、これね、しのじ、で、これね、こう、で、か、せもえだ。ここごじょ、で、か、これでごじ。え、けど、ごじ、で、ね、こう、けにおにで、これき、これ。 この何をにじ、こう全然やか、こぎりたです。このせもきえ、ちょっとでせもきや、えつだけせがてんごけ、ちごら、てねだけちやよらんで、え、こえせたきゃぎりでかきんでか、こにゃげてちたりて。いってこやぐらけほうれらふれら、きんだきんけげごてへん。とれだこて、でねざでき、こえめてじだがこんでか、にだ。 で、次、今回、その鍵っていう。あ、せ、田中せ、これ、な、で、何で書いて。さ、で、かな、で、けん。こにゃ、て、なりか、め、け、書いて。え、さ、じゅ、だ、じゅ、さ、じゅ、けさ、ど、けなぎで、で、が、せ、てなんで、ずわぎで、さ、にわ、この、ちゃ、で、に、ち、ちゃ、な、かぎで、な、め、ちゃ、め、かいで、え、た、この、な、ちゃ、で、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 nichi me chazwa me kagwa zina o kambe ke nchade nichi ndeta nichi dene te de keta kati ya ne teo de la me ki chide chide tada nina me chame kakari nina kame